0: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중요한 권한을 맡기세요. 더러운 영을 쫓아내어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복음은 열두 사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몇은 어부였고 또 누구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혁명가였고 또 다른 누구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던 세리였다는 이런 정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공통점, 각자가 부족함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각각의 제자들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있었다. 바로 모두 열둘이었음에 주목합니다. 열둘이라는 숫자,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의미를, 모든 세상에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통해 세상을 당신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과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열두 사도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각자는 그저 평범했었고 때로는 부족한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였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일찍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습, 특별히 우리 성당에서 여러 활동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묵상 중에 또 성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누구를 보아도 다 부족해요. 평범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에만 머무르면 결코 예수님을 우리의 공동체 중심에 온전히 모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또 먼저 체험할 때 이제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의 뜻으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불림을 받았고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견된 사람으로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중심,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1: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세례 성사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혼인은 성사가 됩니다. 즉 혼인 성사는 다른 성사와 달리 부부 스스로 성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두 신자의 혼인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성사가 되려면 성직자와 두 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혼인 합의를 표명하여야 합니다. 혼인 성사에 대해 성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혼인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인 일부일처저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죽음 외에는 갈고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바오로 딸에서 펴낸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의 책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에서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그릇을 놓는 일을 맡은 나는 수백 개의 접시와 컵 등을 긴 식탁 위에 하나씩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 소리에 돌아보니 수련장 수녀님이 근엄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예? 그저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답하는 내게 수녀님은 당신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군요 라며 나무랐습니다. 맡겨진 대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순간 너무나 당황하고 말았죠.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생명을 사용하는 방식과 같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할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식탁에 접시를 올려놓기만 한다면 로봇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하찮은 인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접시를 하나하나 올려놓으며 행복하세요 라고. 처음에는 수도 생활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순 노동도 기꺼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적 자극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찮다고 생각하는 불손한 사람이 돼 있었던 거죠. 내가 행복하세요 라고 기도하며 식탁을 차린다고 해서 저녁 식사에 오는 수녀님들이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편이 낫습니다. 그건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자 내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내게 있어 분명한 변화는 바로 무뚝뚝한 표정이 사라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가신 일, 하기 싫은 일, 갖고 싶지 않은 물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 등등 고맙지 않은 것에 마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찮은 일을 하찮지 않은 일로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0: 하툴리
1: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존탕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모든 그리스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2033년 특별 희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6월 30일 교황청에서 콘스탄티노플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바람을 밝혔습니다. 정교회 대표단은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추교를 맞아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같은 날 교황이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주례한 미사에 참여한 뒤 대성당 지하에 있는 성 베드로 사도 무덤에서 교황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30일 대표단에게 여러분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우리의 자매 교회와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가 우리에게 보내는 형제적 친밀함을 드러낸다며 이번 방문에 감사드리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교 일치라는 거룩한 사명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분과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청이 보여준 헌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 만남에서 교회는 2033년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 200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

0: 지내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33년 부활 2000년 주년 2000주년 기념을 향한 여정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교 교단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 되라는 선물과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임대 매물소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와 거의 변동 없이 임차인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에서 임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426채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8,493채보다 67채, 0.8% 감소한 수치입니다. 임대 가능한 전체 매물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6월에 새롭게 등록된 임대 매물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realestate.co.nz에는 올해 6월 6,729건의 신규 임대 매물이 등록됐으며 이는 지난해 6월에 6,120건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임대료 역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realestate.co.nz 기준 전국 평균 주간 희망 임대료는 지난해 6월 635달러에서 올해 6월 636달러로 단 1달러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realestate.co.nz의 최고 경영자 사라 우드는 이 신규 임대 매물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해외로 이주하는 주택 소유주가 늘어나면서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뉴질랜드 내 주택을 임대하기로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우드는 이어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도 매각 대신 임대를 선택하면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동안 성급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며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언제든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뉴질랜드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네피어 웨즐리 로드의 정부 소유 아파트 30세대가 1년째 비어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네피어에서는 450가구 이상이 공공주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노숙자 증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은 이전 노동당 정부가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공공주택용으로 매입했지만 지역사회 주택 공급업체에 매각하려는 시도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처는 여러 기관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NG가 카인과 오라가 직접 인수해 임대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정부는 카인과 오라가 기존 주택 재고 유지와 재정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 확대보다는 지역사회 주택 공급업체를 통한 공급 방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연료 공급 위기에 대비해 노스랜드 마스텐 포인트에 마련한 디젤 비축 시설이 운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2년 정류시설 중단 이후 사용되지 않던 저장탱크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인프라 기금에서 2,1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총 9,300만 리터 규모의 디젤 비축량 가운데 첫 번째 물량은 이미 저장됐으며 두 번째 물량은 8월 이전 도착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녹슨 총리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시설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현재 확보된 연료는 12월까지 정부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연료 저장 체계를 구축하고

0: 연료 회사들의 최소 재고 보유 의무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뉴질랜드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월요일 모의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나우루, 투발루, 키리바시의 베타저 경제수역 상공을 통과한 뒤 투발루와 키리바시 인근 해역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번 시험 발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달갑지 않으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중국의 행동은 국제법상 합법일 수 있지만 태평양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며 태평양 국가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우리의 우려를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웰링턴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 시험 발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에서는 뉴질랜드 국방무관에게도 중국 측이 관련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통보를 받자마자 웰링턴과 베이징 중국 당국에 즉시 우려를 전달했지만 시험 발사는 예정대로 강행됐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피터스 장관은 화요일 일본으로 이동하여 금요일 신지로 고이미즈 일본 방위상과 모테키 도시미스 외무상을 만나 이번 중국의 미사일 시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도 이번 시험 발사를 우려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리는 태평양이 계속 평화의 바다로 남기를 원한다며 중국이 태평양에서 탄도미사일 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매우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 외교 담당 테아나우 투이 오노 의원도 뉴질랜드 주변에는 어떤 국가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중국이 하든 미국이 하든 우리는 항상 뉴질랜드

0: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2: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이 추진 중인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이 연립정부 내부의 반대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당은 뉴질랜드 제1당과 액트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노동당에도 법안 초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법안은 내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뉴질랜드 제1당이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액트 역시 법안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법안을 조만간 내각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정 파트너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질랜드 제1당은 연정 내 이견을 인정하는 동의하지 않는 데 동의 조항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법안이 내각 단계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국민당이 노동당의 지지를 받아 연정 파트너들의 반대에도 법안을 강행할 경우 내각의 합의 원칙과 집단적 책임 원칙을 시험하는 전례 없는 헌법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이드 의원이 제출했다가 보류된 의원 발의 법안을 다시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인의 해외여행 수혜가 회복되면서 이번 학교 방학 기간 여행 예약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사 하우스 오브 트래블은 최근 6주간 신규 계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으며 피지와 쿡제도, 사모아 등 남태평양 휴양지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발리 예약은 19% 증가했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산 우루와 우붓 등 비교적 한적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쿡제도와 발리, 태국 노선에서는 비즈니스석 이용이 늘었고 호주 노선의 비즈니스석 예약은 작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웨스트팩은 6월 여행 관련 카드 사용액이 6% 늘어 중동 분쟁 이후 감소했던 소비를 대부분 회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여행 소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연료 할증료 부담으로 유럽 대신 발리 등 가까운 여행지를 선택하거나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퀸스타운은 호주와 뉴질랜드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공항 이용객이 6%, 숙박 이용이 14% 늘었으며 여행업계는 코로나19와 국제 분쟁을 거치며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3: 뉴질랜드 주택보장관 크리스 비숍은 네피어 웨즐리 로드의 정부 소유 아파트 30세대가 1년째 비어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네피어에서는 450가구 이상이 공공주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노숙자 증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은 이전 노동부 정부가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공공주택용으로 매입했지만 지역사회 주택 공급업체에 매각하려는 시도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처는 여러 기관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NZ가 카인과 오라가 직접 인수해 임대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정부는 카인과 오라가 기존 주택 재고 유지와 재정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 확대보다는 지역사회 주택 공급업체를 통한 공급 방식을 강화

0: 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연료 공급 위기에 대비해 노스랜드 마스덴 포인트에 마련한 디젤 비축 시설이 운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2년 정유시설 운영 중단 이후 사용되지 않던 저장 탱크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인프라 기금에서 2,1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총 9,300만 리터 규모의 디젤 비축량 가운데 첫 번째 물량은 이미 저장됐으며 두 번째 물량은 8월 이전 도착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시설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현재 확보된 연료는 12월까지 정부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연료 저장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 회사들의 최소 재고 보유 의무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정부가 약속한 주간 연료비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가 현재까지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휘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3월 15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주간 연료비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은 91 옥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 아래로 4주 연속 유지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4만 3천 가구는 매주 50달러를 받고 나머지 1만 4천 가구는 자녀가 있는 저중소득 근로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세의 공제 인상을 통해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이후 매주 평균 약 9만 5천 가구만 실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구는 총 10만 6,120 가구였습니다. 다만 일부 가구는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변하면서 매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Easywell Life 슈가 프리 치온 드롭스 천연 미네랄 캔디를 소개합니다. 바닷물 속에 80가지가 넘는 천연 미네랄 성분들을 고농축해 캔디 하나를 담았습니다. 방류 완전 제로, 무과당이라 깔끔합니다. EGL 라이프 무과당 치온 드롭스 천연 미네랄 캔디입니다. 또 하나 EGL 라이프 보이스 오브 엔젤 고함량 프로폴리스 캔디도 소개합니다. 100%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 10%와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 0.5%, 여기에 상쾌한 유칼립투스와 멘톨까지 좋은 원료를 아낌없이 담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보이스 오브 엔젤 고함량 프로폴리스 캔디 웹사이트 easywelllife.com 카카오톡 아이디 jamile2299 전화 02788833307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6일 중국 핵 잠수함이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비판하며 중국의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이 잠수함에서 무장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남태평양에 떨어진 것을 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핵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해당 지역과 전 세계에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곳 대변인은 중국이 다른 모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회원국이 이행한 약속에 부합하도록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기적인 통보 체제를 확립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현지 시간 6일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전력 미사일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국 연간 군사훈련의 정례적인 일정으로 유관 국가에 사전 통보했다는 것이 중국 해군의 설명입니다. 중국 해군은 어떠한 특정 국가를 목표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중 절반 미만이 유사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자국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나토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 가운데 유사시 나토가 집단 방위 조항에 따라 미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이는 나토 32개 회원국의 전체 평균인 57%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나토에 대한 미국인의 불신이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안보 전문가인 게를린데 니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가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나토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군 원로와 전 애국시민들이 대규모 행동에 나섰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해 사관학교 동문, 안보단체, 예비역 및 종교계, 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8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야외 계단에서 사관학교 통합 육사 이전 반대 범국민 골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현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시도를 범국민적으로 규탄하고 이를 전면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통합 및 지방 이전 정책을 철회하기 위해 약 1,500명의 애국시민과 예비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59원 7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68원 3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1원 1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오후도로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3: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4: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다이나스피크,

E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타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피셜 게시판입니다. 마오리말 주간 대화 그룹 안내입니다. 매주 열리는 마오리어 회화 모임입니다.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오리를 배우고 연습하고 즐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모임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무료 차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 캘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테아타투 아트클럽 안내입니다. 테아타투 아트클럽에서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먼지 쌓인 채 방치된 미완성 그림 작품이 있으신가요? 이제 재료를 가져와서 완성할 시간입니다. 매주 열리는 무료 수업에 참여하여 다른 예술 애호가들과 소통하며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테아타투 페니슐라 커뮤니티 허브 595 테아타투 로드 테아타투 페니슐라에서 있습니다.

클럽 안내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려 우쿨렐레 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 209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 파파쿠라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우쿨렐레를 가져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3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0: 아이고 죄송합니다.
1: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오늘 이거를
2: 여기 제가 여기 할 때 여기에 혹시
3: Never miss your favorite shows again. Click onto planetaudio.org.nz.
4: Hi, Paul.
5: Hi, Joe.
4: Hey, Paul, do you want a feed, John?
5: Do I want to do what?
4: Paul is a native English speaker, and even he can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Kiwi English. Are you new to New Zealand and need help improving your English or understanding New Zealand culture and customs? A home tutor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an help. The service is free. If you would like a home tutor to help you with your English, go to englishlanguage.org.nz. That's englishlanguage.org.nz. Click our centres and contact